0: 반짝이는 나뭇잎과 눈부신 햇살의 여름날 아침, 비 내리는 풍경이 수채화 같은 겨울의 아침, 세상의 모든 음악은 항상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음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은 가톨릭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4.6 FM.
1: Need a break? Join Mariska and Kara for Two Sugars. Conversations over coffee. Wednesday afternoons at 3:55 on 104.6 Planet FM. Or listen anytime. planetaudio.org.nz

0: 하나하나 충족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컨디션들이 충족되면 계약이 언컨되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때 합의한 계약금 보통 10% 정도 계약금 표준적으로 잡으시고요. 만약 10%가 아니더라도 바이어 입장에서 갖고 계신 현금이 현재 그보다 안 될 때 특정한 금액, 예를 들어서 5만 불이라도 이렇게 제시하셔서 벤더분께서 받아들이시면 계약서 안에 이제 합의한 디포지 금액도 넣게 되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시는 이제 세틀 날짜, 세틀이라는 거는 이제 잔금 지급을 의미하는데요. 세틀 날짜도 이제 서로 간에 정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오퍼하는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내고한 가격이 정해져 있게 되고요. 바이어가 원하는 컨디션들을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이제 선택하셨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간에 희망하는 서로 조율된 세틀 날짜, 잔금 지급 날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further terms of sale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추가 페이지에 추가 조항을 넣으실 수도 있고 또는 벤더 입장에서는 이 집에 대한 어떤 특이 사항을 명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 사항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표준 워런티 조항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벤더가 줄 수 없는 워런티 사항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명시함으로써, 그러니까 디스클로저 하는 겁니다. 바이어에게 알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 회사에서 권고하는 여러 사항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퍼를 넣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보기를 또는 빌딩 인스펙션 등을 통해서 이제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게끔 그런 조언을 넣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어분들이 무조건 이제 컨디션 없이 오퍼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차를 거쳐서 오퍼할 수 있게끔 리마인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바이어가 어떤 컨디션들을 선택하게 되며 또한 각각의 컨디션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0: 네,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는 컨디션을 담아놓은 섹션이 있습니다. 그 섹션에는 기본적으로 표준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낸스, 림, 빌딩 리포트, 톡시컬러지 리포트, OI 액트 등의 컨디션들이 선택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이어가 필요한 컨디션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각 컨디션들은 보통 10 워킹 데이를 잡으시는데요. 이는 해당 컨디션을 충족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서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날짜 이후로 그 날을 제외하고 그 날짜를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워킹 데이가 카운팅이 되는데요. 워킹 데이란 개념 자체는 주말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일반 워킹 데이를 의미합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10번째 워킹데이가 되는 날까지 선택하신 각 컨디션들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파이낸스와 림, 빌딩 리포트 컨디션들을 기본적으로 선택하시고 약 10 워킹데이, 약 2주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를 선택하셔서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컨디션들을 충족해 나아가시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낸스 림, LIM 그리고 이제 빌딩 리포트 컨디션들을 예, 10 워킹 데이스라고 이제 선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각각의 컨디션 중에서 그럼 그 파이낸스는 예, 무엇일까요?
0: 네, 파이낸스는 첫째 구매자의 경우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론, 모기지 용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첫째 구매자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을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모기지 브로커나 은행의 모기지 매니저분들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금액 등을 알아보시게 되는데요. 이제 바이어분들 중에 이미 은행으로부터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받아 놓으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레터가 있다 하더라도 구입하려는 집이 은행 입장에서 은행 담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괜찮은 집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카운슬에서 발행한 림 리포트하고 그다음에 빌딩 인스펙션을 통해서 나온 리포트를 리뷰하고 나서 문제가 없어야지만

0: 그 집을 담보로 설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스에 관한 프리 어프로블 레터가 있다 하시더라도 사전 승인이 있다 하시더라도 계약서에 파이낸스 컨디션을 10 워킹 데이 정도 선택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은행으로부터 파이낸스 어프로블 이제 받으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는 게 맞습니다.
1: 다음엔 그 림 리포트인데요. 여기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0: 네, 림은 랜드 인포메이션 메모랜덤의 약자로요. 보통 카운슬에서 그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각종 인허가 또는 그 집에 연관된 어떤 리소스 매니지먼트 액트라는 뭐 개발 허가에 관한 여러 그 컨디션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이제 정리해 놓은 서류입니다. 그래서 카운슬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요즘은 이제 이메일로 원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쓰시면 그 이메일로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림 리포트를 신청하시게 되면 10 워킹 데이 정도 넉넉히 이제 잡아서 그 나오기를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컨디션 듀 데이트를 10 워킹 데이가 아니라 좀 짧게 잡으신 경우, 예를 들어서 5 워킹 데이로 잡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전트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수의 부동산 그 리스팅 에이전트 분들께서 마케팅 또는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린 리포트를 미리 띄워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이제 바이어 분께서 프로퍼티에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시는 과정에서 이메일로 갖고 있는 제공된 그 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림이 너무 오래되거나 하면은 이제 다시 어플라이 해야 되나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케팅 과정에서 신청하셨던 림이 그렇게 오래된 림은 아니니까는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림 리포트 안에는 카운슬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은 카운슬 허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빌딩 컨센트를 신청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컨디션들을 이제 처음 뭐 파운데이션 과정부터 집을 지어 나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인스펙션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파이낸스 인스펙션을 통과하면 이제 카운슬에서는 이제 CCC라고 합니다. 코드 컴플라이언스 서티피켓의 줄임말인데요. CCC가 이제 나와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체크해야 되는 중점 사항이고요. 그냥 참고로 CCC라는 거는 이제 빌딩 액트라는 법이 1991년에 개정된 바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르면 1992년 약 7월 중반 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이제 빌딩 컨센트에 따른 CCC가 발급된 게 아니라 빌딩 퍼밋이라는 그 시스템 하에 집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림에 빌딩 퍼밋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림 리포트를 보실 때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허가가 났는지 완공이 되었는지 그 기록에 그 시점에 따라서 때로는 빌딩 퍼밋이 바로 그 체크하셔야 되는 기록일 수도 있고요. 1992년 7월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빌딩 워크에 있어서 빌딩 컨센트 그다음에 CCC가 나왔는지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림에는 그 밖에도 카운슬에서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이제 여러 사항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한데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없어야 되는 기록은 뭐냐면은 unauthorized building에 관한 어떤 기록이 있다면은 이거는 카운슬 입장에서는 허가하지 않은 빌딩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 이제 주의를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CC를 득하지 않고 뭐 데크를 만들었다거나 무허가로 뭐 토일렛을 하나 더 이제 집에 만들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카운슬에서 이제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을 알게 되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이 바로 unauthorized building이라는 섹션 하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됐건

0: 허가받지 않은 빌딩 워크를 한 경우 나중에 집을 팔 때 당연히 이런 린 리포트 컨디션 하에 바이어 또는 바이어 변호사가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이미 그 CCC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미처 CCC를 받지 않은 경우 차선책으로 COA라는 거를 이제 파는 분 입장에서는 득해서 립 리포트 안에 업데이트를 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COA라는 거는 Certificate of Acceptance의 약자로서 공사를 해 놓고 그 당시에 카운슬의 어떤 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 공사를 하였으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집을 팔기 전에 특히나 카운슬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해 놓은 빌딩 워크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COA가 있음으로 해서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 기록이라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게끔 차선책이나마 바이어 입장에서 오퍼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디션을 갖다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그라운드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립 리포트에는 여러 가지 그 지도 맵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지도들을 통해서 뭐 상하수도 이제 공공 카운슬에서 이제 설치한 상하수도의 어떤 그 맵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플러딩 관련해서 이 지대가 낮은 지역인지 아니면 뭐 큰 비가 오더라도 플러딩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지대적으로 높은 데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1: 예, 다음은 그 빌딩 리포트인데요. 이건 또 어떤 것일까요?
0: 네, 빌딩 리포트 컨디션은 계약을 성립한 후에 이제 주어진 시간, 이제 예를 들어 10 워킹 데이를 선택하셨으면 그 10 워킹 데이 안으로 빌딩 인스펙터를 이제 선정을 하셔서 구입하시려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 받으신 후에 빌딩 인스펙터 분이 작성한 리포트를 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벤더 분과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 안에 나온 여러 가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시고요. 빌딩 인스펙터 분들은 이제 집안 곳곳에 습도 측정, 예, 습도를 측정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를 통해서 혹시 어느 부분이 리키의 이슈가 있지 않은지 리키 빌딩 여부를 갖다가 판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브랜뉴 하우스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항상 뭐 집이라는 게 이제 관리하셔야 되고 또 메인터넌스 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 안에 있는 여러 메인터넌스 이슈들 포함해서 벤더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 안에서 이제 파악된 메인터넌스 이슈들을 어느 정도까지 벤더가 이제 세트 전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고쳐줄 수 있는지 보완해줄 수 있는지를 이제 보통은 이제 변호사들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어느 이제 합의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시게 되는 거죠.
1: 다음은 그 톡시콜로지 리포트인데요. 예, 이것도 중요하겠죠.
0: 네, 톡시콜로지 리포트는 이제 마약 잔여 성분 탐지 또는 분석하는 리포트를 받아봄으로 해서 그 안에 혹시라도 뭐 메탄페타민이라든가 이제 여러 마약 성분이 혹시 집 안에 검출되는지 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마약 성분이 탐지된 집의 환경이 특히나 자녀가 있는 분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이제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파이낸스 컨디션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 이제 마약 탐지 테스트를 통해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집은 이제 담보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파이낸스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다음은 OIA 액트인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0: 네, 뉴질랜드에서 이제 주택, 거주할 집을 구입하시려는 상황 또는

0: 주택이지만 직접 거주 안 하더라도 투자형으로 집을 구입하시려는 개인 바이어 입장에서 내가 과연 그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냐 없냐 여부를 일단 확인하시고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예외적으로 호주, 싱가포르 시민권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 장애 요소들이 없습니다. 뭐 허락이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경우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세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주택을 이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영주권자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OIA Act라는 Overseas Investment Act라는 법에서는 지난 1년 전에 이 영주권자분이 뉴질랜드를 홈으로 거주했는지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1년 전에도 영주권자인 이분이 뉴질랜드를 홈으로 거주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사이에 183일 약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인데요. 그 1년 중에 6개월 이상을 뉴질랜드에 실거주해야 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텍스 레지던트 이어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여야만 영주권자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들 이제 손님분들 이제 문의하시는 분 중에 저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입니다만 영주권을 따고 한 10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최근에 다시 뉴질랜드에 와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세부사항에 비춰봤을 때 1년 전에도 뉴질랜드를 홈으로 거주하셔야 되는 그 조건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1년을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 1년을 기다려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 그 1년 안에 6개월을 실거주하시고 텍스 레지던트임을 이제 컨펌 하셔야 비로소 이제 이 OIA 액트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오퍼를 하시고 부동산을 사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Overseas Investment Act 하에 영주권자한테는 Overseas Investment Office라는 기관에서 컨센트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집 한 채는 살 수 있게끔 이제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One Main Home to Live라고 하는데요. Overseas Investment Office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서 본인이 직접 거주할 집을 컨센트를 받으시는데 컨디션은 뭐냐면요. 이제 컨센트를 주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컨디션이 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조건이 바로 그 컨디션인데요. 집을 구입하고 나서 그러니까는 부동산 등기의 명의가 등재되고 나서 1년 단위로 각 1년 단위로 6개월 이상을 그 집에 원 메인 홈 투 리브기 때문에 실거주해야 되는 컨디션으로 Overseas Investment Office에서 컨디셔널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1년 단위로 6개월 이상 집에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 컨디션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집을 팔아야 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verseas Investment Act의 경우도 뭐 시민권자야 뭐 별 문제 없이 주택을 사시겠지만 혹시 주변에 영주권자로서 그 한국에 아니면 해외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세부 조건을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 다음에 그 듀 딜리전스라고 있는데요. 야, 이건 어떤 거죠?
0: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각각의 컨디션들은 파이낸스,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 림 리포트 컨디션, 그다음에 오버시즈 인베스먼트 액트 컨디션들은 각각의 컨디션이 갖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하나하나 충족해 나가는데요. 그 틀이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선택하신 시간 내에 절차를 거쳐서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도 받아보시고 림 리포트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어프로블 레터도 받아보시고 해서 하나하나 충족해 나가는 건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0: 처음에 프로퍼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오퍼하셨을 때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알고 또 자세하게 알고 난 시점에서 이제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오퍼를 했을 때와 비교해서 아 이 집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됨으로써 아 이 프로퍼티는 내가 구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캔슬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컨디션입니다. 영어로 due diligence라고 하는데요. 보통 due diligence는 어떤 기본 컨디션 중에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오퍼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further terms of sale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추가 조항을 넣는 공란의 페이지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 컨디션으로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역시 due diligence 컨디션도 한 10 working day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뭐 기본적인 컨디션들과 동등하게 비슷한 그 기간을 잡으시고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프로퍼티를 구입할지 안 할지를 이제 커미트먼트를 이제 결정하는 시점에서 구입하는 이보다 이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캔슬하고 싶다 할 때 바로 이 due diligence 컨디션을 의지해서 사용해서 이제 담당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이제 파는 쪽 변호사분들한테 cancellation notice를 보내게끔 이제 도와주는 그런 컨디션이고요. 벤더분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부동산 계약이 쉽게 캔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보통 바이어 마켓이라고 하죠. 바이어분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 있는 그런 시기에 due diligence 컨디션을 넣는 게 쉽고 용이한 상황이고요. 벤더분들에 따라서 나는 due diligence 있는 컨디션은 오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프로퍼티에 있어서 이제 마음에 드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due diligence를 받지 않는 벤더분한테 일반적인 표준 컨디션들을 이용해서 오퍼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한 번 더 나는 검증할 시간을 제대로 갖고 그 안에서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유용한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들이 많죠. 예,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예, 간략히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뉴질랜드의 IRD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영어로 Brightline Property Rule이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2015년 10월 1일 이후로 뉴질랜드에도 양도소득세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처음에 부동산을 구입하셨을 때와 그다음 파셨을 때 각각의 가격을 비교해서 이익이 난 경우 그 이익에 있어서 이제 IRD가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 부과할 수 있는 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인컴택스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메인홈이라고 이제 그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에 보면 메인홈이라고 이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메인홈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소유하신 기간 중에 반 이상은 실거주하신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메인홈은 항상 익셉션입니다. 그러니까 익셉션이란 말은 자기가 직접 거주했던 집, 그러니까 총 소유한 기간의 반 이상을 실거주했던 집은 집을 뭐 2년 안에 판다 하더라도 그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 상에 그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는 2년이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형 주택, 아까 메인홈은 익셉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외고요. 투자형 주택에 있어서 집을 사고 파는데 2년 안에 집을 팔았고 투자형 주택을 팔았고 그 2년 안에 팔므로 해서 이익이 생겼다 하면 바로 이제 IRD에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걷는 건데요. 여기서 2년의 기준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투자자분들은요. 그래서 2년을 따지는 기준은 등기상에 바이어의 이름이 올라간 시점, 보통은 이제 세틀먼트 데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세틀이라는 게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에 보통 바로 세틀

0: 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거의 바로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등기에 이름이 등재가 되는데요.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은 2년을 이제 계산하는 그 엔딩 포인트는 나중에 집을 팔기 위해서 계약한 날짜, 계약서 날짜죠. 등기상에 이름이 올라간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판매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날짜까지 2년 안에 투자형 주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 했을 때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1: 교민분들이 집을 사거나 팔 때, 알면은 좋은 팁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이낙이 베이로 윤영준 변호사와 함께 첫 집을 사는 교민분들 혹은 처음 집을 파는 교민분들을 위한 팁이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들으실 첫 곡은 할아버지라는 노래인데요, 김은건이 작사하고 최지상이 작곡한 할아버지를 주병선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은 김영동 작곡의 귀소를, 소금의 김영동, 가야금의 이주은, 기타의 성익규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올해 1분기 아파트 재판매의 40% 이상이 손실을 보고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HMM 소속 벌크선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 천문대 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과학과 신앙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며 함께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11일 바티칸 사도궁에서 바티칸 천문대 재단 이사회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교회는 참되고 건전한 과학을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장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1891년 레오 13세가 과학과 종교가 충돌한다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바티칸 천문대를 재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날에는 과학과 종교의 갈등보다 객관적 진실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가 더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가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황은 밤하늘을 바라보는 경외심이 인간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창조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하느님을 향한 갈망과 연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아파트 재판매의 40% 이상이 손실을 보고 매각됐으며 오클랜드 주거용 부동산 거래의 거의 5건 중 1건이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탈리티의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주와 투자자들이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판매된 아파트의 41.1%가 이전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으며 투자자가 매각한 부동산 중 13.7%도 손실 매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분기에 거래된 모든 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12.2%가 이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이 비율은 2021년 말 손실 매각 비중이 1% 미만이었던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부동산이 이익 또는 손실로 팔릴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보유기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실을 보고 매각된 부동산의 중간 보유 기간은 4.2년이었던 반면 이전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된 부동산의 중간 보유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이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부동산들의 중간 손실액은 5만 4천 달러였고 반대로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부동산들의 중간 이익은 28만 5천 달러였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판매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해도 평균 약 2만 5천 달러에 달하며 매각 전 부동산 개선에 들어간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실은 더 커지거나 실제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뉴질랜드 도로 및 대중교통 재원을 담당하는 국가교통기금에서 최대 3억 1,100만 달러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교통 프로젝트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제 트랜스포트 에이전시가 계약 재협상과 고속도로 유지 보수 계획 축소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연료세 인상 보류 방침이 재정 적자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당국자들이 경고한 내부 분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연료 소비세와 도로 이용 요금으로 주로 운영되는 국가 육상 교통 기금은 이번 회계 연도에 8천만에서 3억 1,100만 달러의 재정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추정치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미화 110달러, 135달러 또는 180달러까지 상승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뉴질랜드 재무부의 분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운전자들이 주유량을 줄이고 있고 그 결과 연료세 수입이 감소해 재정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교통부가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브리핑 문건은 예정된 연료세 인상을 연기할 경우 NZTA의 현재 및 미래 사업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토 유지 보수와 개선 사업도 포함됩니다. 브리핑은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며 NZTA가 더 낮은 세수 전망에 맞춰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재협상 가능성 등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와 비숍 장관은 모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리터당 12센트 연료세 인상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자유연맹이 정부의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뉴질랜드 이민당국은 거리나 사업장 등에서 시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신분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시민자유연맹은 특히 아시아계와 마오리, 태평양계 주민들이 더 자주 검문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 체류와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한 것이며 권한 남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과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다 명확한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이민 문제를 넘어 뉴질랜드 사회가 어디까지 국가 권한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과 이민당국의 현장 단속 과정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총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이민 문제의 해결책을 약속하고 있다고 한 인구학자가 비판했습니다. 인구통계학자 폴 스푼리 교수는 최근 뉴질랜드 정부와 정치권이 이민 문제를 과도하게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가 오히려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이민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높은 순이민 규모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민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 인프라, 공공서비스 부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 교수는 실제 여론조사에서 이민을 가장 큰 사회 문제로 꼽는 비율은 높지 않으며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경제와 복지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숙련 이민자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뉴질랜드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주택난과 생활비 상승에 이민 증가가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 대다수가 니코틴 제품에 대한 더 강한 규제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연구진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전자담배와 니코틴 제품의 판매 제한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케팅 금지와 향이 첨가된 제품 제한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청소년 흡연과 전자담배 중독 증가를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청소년에게는 새로운 중독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관련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 중이며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성인 흡연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중보건단체는 담배 규제가 강화된 이후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업계 측은 지나친 제한이 불법 유통 시장 확대를 부를 수 있다며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기술직 종사자들은 대학 졸업자보다 더 높은 초봉과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기, 배관, 건설 분야 숙련 기술자는 높은 수요 덕분에 빠르게 임금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대학 학위는 장기적으로 평균 소득과 승진 기회 면에서 여전히 강점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길이 더 낫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적성과 산업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역시 기술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 교육 확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자금 대출 부담과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젊은 층 사이에서 기술직 진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숙련 기술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견습 프로그램과 현장 교육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운영 지출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경제 상황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정부의 신규 지출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영 예산 축소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습니다. 정부는 핵심 공공서비스는 유지하되 각 부처가 보다 엄격하게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경기 둔화 상황에서 지나친 긴축이 공공서비스 약화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제한된 재정 속도에서 경제성장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예산 축소가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과 교육 분야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가 이민 문제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를 다시 공격하며 총리가 신중한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는 엔젤퍼스트가 해당 FTA에 터무니없는 이민 관련 영향을 계속 비판하는 가운데 나타난

연립정부 내부 갈등의 최신 사례입니다. 럭슨 총리는 수요일 오후 오클랜드 재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민 정책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잘못된 정책 설정은 해외에서 나타난 분열의 정치를 부추길 뿐 아니라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국민당으로부터 신중한 이민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며 사회 안정과 기업의 수익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언제나 전자를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회에 들어가던 길에 기자들이 럭슨의 발언에 대해 묻자 피터슨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 말을 인도 자유무역협정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며 가서 그 발언과 인도 자유무역협정을 연결해서 설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리가 지금 그 점을 설명해야 한다며 당신들이 가서 총리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왜 자유무역협정을 그런 방식으로 작성했느냐고 물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럭슨 총리는 연설에서 직접 인도 FTA를 언급하며 협정에 포함된 임시취업비자는 노동력 부족을 겨냥한 강력한 접근 방식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이민 정책 설정을 매우 잘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민이 주요